高我在里面 Jesus 阿爸父阿托明叔叔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人家没